살면서 그 좁은 가게에서 그 많은 손님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람들이 또 기다렸다 가야 되고 피자를 주문하러 와서 피자가 만들어지면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피자를 먹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누구도 피자를 배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때 이분이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 고객 관점에서 피자를 사러 왔다가 가는 그 시간에 오히려 집에 앉아 있으면 집에서 TV 보면서 따뜻한 피자를 먹을 수가 있으니 집으로 피자를 배달해 주겠다. 이것이 큰 성공을 이뤄가지고 너도나도 이 도미네 피자에서 피자를 주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학생, 대학생들이 이 피자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부하는 때 시간도 아껴주고 또 왔다 갔다 할 그 차비도 아껴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주로 공급을 했는데 그 다음 가정집으로 공부하면서 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자를 배달할 때 집에서 갈 때까지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특수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피자를 배달하는데 30분 내로 배달이 안 되면 피자값도 받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가맹점이 100군데를 돌파했고 1980년대 중반에서는 매일 평균 3개의 가맹점이 생겨났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성길까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고 2007년도에 미국 최초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가지고 쿠팡 배달음식에서 다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이미 18년 전에 이 톰 모나이언이 미국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피자를 배달하면서 문자로 지금 피자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어디쯤 갔습니다. 언제 도착합니다. 라운드까지 그 추적기를 달아서 본인한테 실시간 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하니 얼마나 잘 되게 됐는지. 제가 이 회사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니까 그가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사들이고 초호화판의 요트 또 자동차 헬리콥터 심지어 성을 통째로 사서 개인 저택과 회사 본부를 짓게 됐는데 항상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큰 재벌이 됐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영국 분인데 방송에서 3년 동안 교리 상담한 그것을 가지고 만든 책이 저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시간 되면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에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이제 내가 남은 여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은퇴하면서 그는 도미노 피자 집은 10억 달러를 매각하고 사회로 환원시키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해서 플로리다의 아비마리아 대학을 세우고 또 피임, 낙태, 포르노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굳건히 세운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하면 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 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을 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남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과 고집을 살았던 우리 모두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영혼에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넘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늘 내 중심적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말하면서 때때로 살아왔던 우리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려운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여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고집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되시고 이제부터는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 앞에 기억했으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듯 모를 듯 전해지는 이 지혜의 말씀은 이것을 읽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해 왔습니다. 자선을 생각하는 사람에서부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해안을 얻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뜻밖에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에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떡이 수면에 닿는 순간 바로 떡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겠죠. 떡을 뭉치게 했던 그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겉면부터 서서히 풀려나갈 것입니다. 좀 단단한 떡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가면 결국은 그 떡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물속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의 형태로 떠나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올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말씀에서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에 방점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언젠가는 무언가를 던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무모한 것 같은 그런 모험이 인생에서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모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그러나 용기를 주는 인생의 조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가깝게 본문의 뜻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다른 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 비슷한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라.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이 말랐을 때 그것을 찾으리라.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의 지혜 문학 속에 나타나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입니다. 이집트의 지혜는 선행을 물에 던지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떡이라고 하는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범위를 훨씬 더 크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집트의 지혜가 말하고 있는 선행과 자선이 분명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선 자선과 그리고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큰 뜻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무엇일까?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분명히 내 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떡입니다. 내가 가진 떡이죠.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먹을 떡입니다. 내가 먹으면 그것은 나에게 양식이 되고 또 나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은 내 떡이고 그리고 그 떡은 내 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떡, 내가 먹을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에 던지면 떡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겠죠. 만약에 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떡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모한 사용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뜻 보면 사라지는 것이죠. 언뜻 보면 낭비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떡을 물에 던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찾는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그런데 지혜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 떡을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떡을 받아서 먹음으로써 무언가 떡의 효용 가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이 먹게 될 것이고 효용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되면 후에 내가 너에게 갚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도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의 떡을 좀 나누어 줘라 라는 말씀으로 또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읽든지 지혜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어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 주어라. 마치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떡을 물에 던지라라는 말이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일곱이나 여덟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의 하나의 태도,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물에 떡을 던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일곱 사람이나 여덟 사람에게 너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 역시 그런 불행과 재난을 언제 당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절이 이어집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재앙

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쌓이게 되면 결국 땅에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잘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거나 강풍이 불거나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자연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재해가 그리고 재난과 사고와 불행이 다가오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도 떡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여럿이 나눌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떡을 던질까, 언제 씨를 뿌릴까, 바람이 너무 부는 것 같으니 내일로 미루자 라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떡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풍세가 어떠하든지 바로 오늘 이 떡을 받아 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떡을 물에 던지시듯이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투자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에서는 좋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투자에서 잘못된 순간의 선택은 도리어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선과 선행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자선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영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감히 떡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쥐고 손으로 주시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낭비입니다. 물에 던져진 떡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도리어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 속에 삶 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던져놓은 떡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공허해 보일 수 있고 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어떻게 살려는 것인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분명히 후회할 거야.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이 떡이 다시 씨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이 됩니다.
떡은 그냥

떡이죠. 그런데 그 떡이 씨라고 이제 지혜자는 다시 고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어떤 것입니까? 그 씨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 안에는 놀라운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바로 선행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작은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작은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섬김이 그냥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에 그것은 훗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말한 지혜자가 이후에 이것을 씨로 변환하여 말씀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내용이 고대 이집트에서 흔히 일어나던 농사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매년 범람이 될 때 이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이 범람할 때 물 위에 씨앗을 그냥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그 물이 다 빠지고 강이 마른 후에 그 던져놓았던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땅 속에서 자리를 잡고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발아를 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씨를 물에 던지는 것은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 농사의 기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 보답이 없을지라도 당장 돌려받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물에 던져져서 모두 사라질 것 같더라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떡, 내가 먹을 그 떡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선행과 자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더 훨씬 크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선행과 자선이며 또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것들이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이보다 더 크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던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던진 그 떡이 물 위에 던진 떡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엄연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선을 던지면 좋은 것을 얻겠지요. 그러나 악을 뿌리면 나쁜 것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중에 롱펠로우가 쓴 화살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그 화살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 화살을 나중에 찾고자 했지만 어디에 떨어졌는지 몰라서 그 화살을 찾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니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노래 하나를 부른 것입니다.

0: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노년이 된 이 사람은 산을 거닐다가 자신이 오래전에 쏘아 올렸던 바로 그 화살을 찾습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언젠가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부른 그 사람. 그런데 그 노래가 아무도 듣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들려줬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저는 이 시를 오늘의 말씀과 잇대어 봅니다. 우리가 쏘아올린 화살들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부른 노래들은 누군가의 가슴에 담겼을까요? 먼 훗날 그 화살도 그리고 그 노래도 우리는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 시를 또 마음에 새겨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반성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쏘아올린 많은 화살들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정말 그 화살이 누군가에게 꽂혀서 상처가 되었을 텐데 그 화살들이 쏘아져서 정말 속도를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곳에 다가가서 상처를 내었을 그 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 꽂혔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하면서 아마도 살아가면서 쏘아올린 많은 상처를 내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 중에는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화살과 같은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노래와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러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들, 우리가 쏘아올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떡처럼 물에 던지는 것들, 우리가 쏘아올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던진 떡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릴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에 던질 나의 떡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선을 하라고요? 선행을 하라고요? 제가 가진 떡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작은 돌봄,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만 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이미 내 손에, 내 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함의 번짐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떡을 던지듯이, 씨를 뿌리듯이, 그리고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하나씩 던져봅시다. 멋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던지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작은 떡 조각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에 심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

0: 크리스찬 칼럼.
1: 대한민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최고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 교육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하고 학원에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최종 목적이 결국 스카이대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회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죠. 목동으로 대치동으로 보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죠.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일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무조건 출세시키고 성공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게 하겠다라는 대리만족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는 입은 닫고요, 눈과 귀는 활짝 여는 부모라고 합니다. 뭡니까? 자녀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자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강의 계획서에 학부모가 성적 문제로 항의 전화를 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F학점을 부여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수강 신청 잘했네 못했네 교사들에게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자녀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는 열어야 됩니다. 입은 닫아야 됩니다.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어? 보다는 아들 시험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커서 의사가 되어야지 보다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 부모가 아닐까요?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보다는 너에게는 이 방식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된장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후다닥 금세 끓여낸 것과 오래 뭉근히 끓인 것은 재료가 같아도 맛이 다르죠. 때로는 이 시간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는 재료가 되기도 하나 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 아침. 연휴 가운데 들어있어서 더 느긋함이 느껴집니다. 조금은 느리게 오래 우려내듯 느릿하고 다정하게 깊게 오늘 아침 그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인천 세븐테마 빌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연휴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양파님 반갑습니다. Lord, I'm coming home. 나주를 멀리 떠났다.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기님 계시는 곳은 광주입니다. 거리에는 푸르름이 가득이에요. 담양 대나무 축제 보러 가고 있어요. 와, 담양 대나무 축제 좋은데요. 광주에서 담양은 이제 차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한태규님, 어제는 섬진강 일대에 종주했는데 미세먼지, 꽃가루, 태풍급 바람까지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봄바람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새 꽃가루가 정말 심하게 많이 날리지 않나요? 어제가 5월 1일 청취자 사연 받아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노동절 상관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동절은 노동하라고 있는 날이지 우리가 이런 농담도 서로 주고받곤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주말, 내일까지 혹은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우리 애청자분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조심히 안전하게 즐거우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해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이정아님 아드님은 오늘도 아침 6시 출근해서 택배 일을 한대요. 우리 큰아들 일하는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지기66님은 결혼식 가시는군요. 와, 40년 친구 아들 결혼식 있어서 서울 갑니다. 차가 많이 밀리겠죠. 가며 오며 연녹의 세상 눈호강 할게요. 우리 아들들 딸은 언제 가려나. 예, 그날이 옵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보면서 우리 애들은 언제 가나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날이 오기는 오네요 하는 사연을 제가 곧 받을 수 있기를. 6270님은 와, 버킷리스트 중 한 가지를 해봅니다. 1박 2일 남이섬에서 지내보는 거. 온통 초록이 넘실대고 새소리 바람소리뿐 이 고요한 아침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을 남이섬에서 주무신 거죠. 예, 남이섬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이 아닌 거기서 1박 2일 지내는 거. 저도 못 해봤는데 해보고 싶네요. 그 남이섬 안에 호텔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자는 거죠. 당일치기로 왔던 관광객들이 배 타고 다 떠난 후에 밤에 남이섬은 어떨까. 무인도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겠죠. 영국의 성악가 브린 터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언제 영감하고 굴다리 밑을 가는데 앞에 두 내외가 손잡고 가는 게 어찌 좋아 보이던가. 나도 영감 손을 잡았지라. 그랬더니 굴다리에 나를 냅다 댕겨버립디다. 그리곤 앞에 빙 하고 가버렸지라. 안 하면 좋게 안 한다 하지 뭐 저리고 갈까. 이제는 없는 영감, 아직도 그때 그 속을 모르겠소.

전남 장흥군에 사는 할머니 여섯 분이 늦깎이로 한글을 배우고 자신들의 인생을 시로 표현한 책 할매들은 시방 중 한 구절입니다. 할머니들의 나이를 합치면 500세입니다. 할머니들의 비뚤비뚤한 글씨와 비틀거리는 맞춤법을 보면 잡초처럼 세월을 견디신 할머님들의 모습 같습니다.

잡초가 강한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숙이고 뿌리를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잡초는 비나 눈, 바람으로부터 토양과 양분의 유실을 막아주고 다른 식물들의 뿌리 호흡을 돕습니다. 잡초같이 깊은 뿌리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오신 어른들의 희생으로 자식들, 손주, 손녀들이 5월의 꽃같이 피어나네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 아멘.

게시판에 비공개로 오셨어요. 오랜만에 이 곡 듣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송. 5월의 둘째 날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 야유회 가세요 써니님. 정읍에서 출발해 청남대로 가신대요. 어르신들 힘들지 않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합니다. 마가렛 아이디의 송지영님은 친정어머니 모시고 시골 산소 가려고 내려가는 길이시라고요. 김영근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원래 생일날에는 꼭 어머니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배동땡님도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68세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신 부모님의 수고로움에 울컥하네요. 어렸을 때 생일을 잊은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심통을 부렸던 게 마음 아프게 생각납니다. 어제는 딸내 식구들과 식사했고요. 오늘은 아들내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혼자 있는 이 아침 엄마 얼굴이 슬프게 생각나네요. 아유, 여러분 왜 이렇게 사연을 슬픈 사연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 사연들을 묵상 코너 전에 미리 읽었거든요. 근데 좀 눈물도 나고 이 목소리가 흔들려서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어져야 하는 끊을 수가 중간에 없는 이 코너를 내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내가 2분 동안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낭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겁이 났는데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아유, 왜 슬픈 사연을 주고 그러세요. 김영근님도 배동땡님도 오늘 생신 좋은 날이시니까 슬픈 생각하지 마시라고 슬퍼할 틈 없으시게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동절 자녀들에게 노동절 기념 용돈을 보내셨다는 3517님 신청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

0: 휴대전화 뒷자리 2502 쓰시는 분, 저희는 지금 광주에서 보성으로 갑니다. 온 가족이 마라톤 신청을 해서 이른 아침 출동합니다. 오늘은 또 결혼기념일 16주년인데요. 와, 더 의미를 담아서 뛰어봐야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여성 마라톤이 있어서 월드컵 공원 일대 교통 통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시내 교통 상황 잘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이제 부모님 관련 추억 사연 주시는 분도 많고, 오늘 일부 끝곡은 에드 쉬런의 슈퍼마켓 플라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화자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네, 여러분께도 공감을 자아내고 위로가 되어드릴 거예요. 함께합니다.
1: I took the supermarket flowers from the windowsill. Through the day old tea from the cup. Packed up the photo album Matthew had made. Memories of a life that's been loved. Took the get well soon cars and stuffed animals. Pulled the old ginger beer down the sink.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앞으로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 이익 볼 생각하지 않고 정치할 생각 절대 갖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전국 유일 시사 생방송 주말 뉴스쇼 앞으로도 계속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거가 코앞이죠. 여야 대진표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울산,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하남, 당장 윤어게인 공천 논란 나오는데 국민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선거로 눈길이 쏠린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틀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특별검사가 검찰로부터 이 대통령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구조의 법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상 법원의 판단 대신에 특별검사가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거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만 밟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만신창이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폭주를 막을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연 있을지 또 그 결론은 어떨지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보다도 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운명이 훨씬 더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눈치 안 보고 말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치할 생각 전혀 없는 저라도 할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도 날씨 아주 좋은 날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4: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자, 이란 전쟁 벌써 두 달 다 됐습니다.
5: 네.
4: 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전쟁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군대를 네.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0일인데 네. 그 마지막 날이 5월 1일.
5: 네. 예.
4: 근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혼란스러워요. 저 잘 모르겠거든요.
5: 네네.
4: 요거 좀 정리해서 잘 오늘 네.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겠고 그 외에도 현재 이 전쟁 상황 어떻게 네.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최장 60일 그 기간
5: 네,
4: 있잖아요.
5: 맞아요.
4: 그게 5월 1일
5: 네.
4: 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원래?
5: 근데
4: 헤그세스 장관은 뭐 다른 또 말을 하네요.
5: 네. 그 우리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4: 네.
5: 아, 트럼프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4: 그게 일부러 그렇게 예상과 빗나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건가요?
5: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4: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5: 헤그세스 장관이 말을 하는 것은
4: 네.
5: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정해졌고요. 이게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게 전쟁 권한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좀 권력을 제한하도록 만든 기간이 되는 건데
4: 네.
5: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전쟁이 시작된 것이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공식적으로 전쟁 개시를 통보한 것이 3월 2일. 그래서 60일을 맞추게 되면은 현지 시각으로 5월 1일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거든요.
4: 네.
5: 이제 우리는 미국과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 시간은 오늘 끝나게 되는 겁니다.
4: 네, 오늘이네요.
5: 그런데
4: 네,
5: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이 이란과 4월 7일 날 휴전선언을 했다. 이제 4월 8일부터 휴전이 된 것이고
4: 네.
5: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파키스탄
4: 네.
5: 이슬람바드에서 1차 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 진전이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4: 네.
5: 4월 21일 날
4: 네.
5: 이란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그 제안이 올 때까지 계속 무기한으로 이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거든요.
4: 네.
5: 그래서 헤그세스 주장은 3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전쟁을 한 건 맞지만 그러나 4월 8일자로부터 지금까지 휴전 상태다. 그러니까 전쟁 일수에서 빠진다는 거죠.
4: 휴전 기간 동안은 빠지는 거다.
5: 네.
4: 계산 안 된다.
5: 그래서 일시 정지.
4: 네.
5: 아니, 전쟁이 근데, 아니라는 거죠.
4: 그런데 이런 해석에 미국 민주당이 동의할 것 같지 않거든요.
5: 전혀 아니죠. 이건 정말 아전뉴스라고 말하면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 어디에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 그 사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4: 네.
5: 어쨌든 3월 2일 날 전쟁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계속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국 정부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 네.
5: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죠 우리 모두가.
4: 그러니까요.
5: 휴전했으니까 예. 전쟁 뉴스에서 빠지는 거다. 전쟁 아니다.
4: 야,
5: 이렇게 얘기하고
4: 계산이 계산 기준이 달라지면은 앞으로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5: 네.
4: 논란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0: 거기서
1: 네,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1일 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핵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란 공격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무력 행사 기간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에게 공직서한 보내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끝났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5월 1일 의미가 예,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아니 그러잖아. 네. 애초에 이 법을 만든 게 네.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뭐 일종의 제한을 해서 어느
1: 그렇죠.
2: 정도
1: 맞습니다.
2: 의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네. 건데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의회 내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1: 네. 일단 문제는 지금 상원 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공화당 지도부에서 별도의 승인 표결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60일이 지났으니까 5월 네. 2일자로부터 뭔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공화당은 특별히 따로 뭔가 표결을 계획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얘기는 즉슨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권한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 야, 근데 네. 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약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만 네.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고 우겨버리면
1: 그렇죠.
2: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이걸 표결을 붙이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예. 전 세계 시선이 지금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정보가 너무 빨리빨리 번져나가고 그렇죠. 달다 보니까 예. 아, 미국에서는 60일 동안만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밀어붙이면 뭐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의회까지 손을 들고 도와준다? 그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도 별도의 승인표를 계획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2: 네.
1: 심지어 미국 의회가 별다른 대응도 없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 상원 측에서는 뭐 여러 차례 그 전쟁 중단 결의안을 올렸습니다만 말씀인 것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예. 부결이 됐고요. 지금 의원들은 일주일간 지역구 일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2: 이런 상황이에요.
1: 네.
2: 아니 그럼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강하게 공격을 할 법도 한데 현재 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1: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표결에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인 것처럼 지금까지 6차례나 전쟁 중단 결의안을 붙였습니다만 다 부결이 된 거죠.
2: 네.
1: 그러니까 또 뭐 붙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공화당 측에서 그걸 선뜻 표를 주진 않겠죠. 말씀인 것처럼 지금 별도의 승인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설령 민주당이 표를 뭐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약간 신중한 태도가 있긴 합니다. 그 리사 상원의원은요. 행정부가 명확한 종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인 무력 사용 승인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2: 예.
1: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민주당과 함께 전쟁 중단안 찬성하긴 했습니다만 이 뭐 의원 한두 명 해가지고는 이게 예. 표결을 뒤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공화당에서 설령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세는 아니고 다수의 목소리 아니라는 거죠.
2: 자, 이렇게 미국 네. 의회 내의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1: 네.
2: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란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보고받았다. 이런 소식이 또 지금 속보로 들어와가지고
1: 네, 맞아요.
2: 야, 이거 또 뭔가 큰 변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들어요.
1: 네. 그 중동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 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과 댄 켄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 30일 날 45분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언론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이틀 전인 2월 26일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기 이틀 전인데요.
2: 네.
1: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중부사령부가 뭔가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이게 다시 좀 그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혹시 그 펜타곤 근처에 피자 주문 많이 늘어나면은 야 이거
1: 맞아요.
2: 비상이다 뭐 한다.
1: 네.
2: 뭐 아직 그런 소식까지
1: 아직은 없나요? 없긴 합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 우리 네.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2: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타개한다.
2: 네.
1: 이게 제일 좋긴 하죠.
2: 아우, 그럼요. 그렇게 네. 되면 좋겠어요.
1: 근데 그거보다는 종전을 앞두고

0: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적대 행위를 제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사실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그리고 실제로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라도. 공격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0: 네,
1: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정도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네. 협상에 반대하는 미국 내 강경파를 좀 달리기 위한 네. 그런 모션이면 좋겠는데 네. 오, 정말 공격하기 위한 준비라면 좀 걱정되는데요.
0: 네,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중부사령부가 그 이란에 대해서 단기적이면서 아주 강력한 공습 계획을 마련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주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이란에 있는 핵무기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네. 앞으로 다시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1: 네.
0: 뭐 미국 주장은 상당히 많은 시설을 파괴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다 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협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빠져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체면을 구겨고 모양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다른 소식통은 뭐 상선 또는 유조선 통항 재개를 위해서 호르무즈협 일부를 장악하는 방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군이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를 꺼내오기 위해서 미군의 특수 작전도 가능하다. 선택지
1: 야.
0: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야, 근데 지금까지도 지상군 투입을 좀 네. 주저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건데.
0: 맞아요.
1: 이제 와서 갑자기 지상군을 투입한다? 야, 이거는 더 큰 도박수 아닙니까?
0: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리의 예상을 늘 빗나가는 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또 약간 알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1: 네.
0: 또 하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이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 다크 이글의 중동 전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다크 이글은 음속의 5배로 활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1: 예.
0: 방공미사일 요격 대비해서 회피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전 배치된 적이 없는데 이거를 실전 배치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공격을 안 하면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여러 가지 보고 상황이나 소식통 말을 보면은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네.
1: 아니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모주타바가 또 메시지를 냈잖아요.
0: 네.
1: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
0: 네.
1: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0: 네.
1: 뭐 이번에도 당연히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0: 네.
1: 아무튼 이 페르시아만의 날. 이게 네. 이걸 맞아가지고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도 살펴봐야겠네요.
0: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약간 심리전처럼 이란 내부가 분열돼 있다.
1: 네.
0: 강경파, 온건파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협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아,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렇게 분열이 생긴 겁니까?
0: 전문가들 얘기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분열이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협상으로 성과가 없어서 강경파 목소리가 그냥 세진 거다지 막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아닌 것 같고요.
1: 이제
0: 또 하나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경제가 네. 안 좋거든요.
1: 그렇죠.
0: 뭐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국경 지역까지 가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 뭐 기름도 사오고 식료품도 사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약간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에서 굉장히 뭐 내분이 심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이란도 메시지를 내는 거죠.
1: 예.
0: 몬스타바가 지금까지 미국의 전쟁은 실패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 단합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국영 매체 통해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만의 날이 뭐냐면요.
1: 네.
0: 1622년에 사파비 왕조가 포르투갈 세력을 호르무즈협에서 몰아내는 길이게 해서 4월 30일 날 지정했는데 그만큼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아직도 잘 장악하고 있고 이 지역을
1: 네.
0: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그러면서 정체성과 문명의 일부다라고 말하면서 페르시아만에서 무슬림 국가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축복을 받은 국민들이다 말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심리전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또 이렇게 이란 내부가 실제로 분열된 건지
0: 네.
1: 아니면 미국이 또 이 부분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부각시키는
0: 네.
1: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또
0: 네.
1: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런
0: 네.
1: 보도가 나와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인 이슬람 공화국 통신이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최신 협상안을 파키스탄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비공식 체전을 지금
1: 네.
0: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아, 저는 처음에 이게

0: 그냥 네. 그 제3국 외신의 보도였으면은 뭐 했나 안 했나 잘 네, 모르겠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아 이거 잘 보니까 이란 국영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그리고 이란 정부도 입장 밝혔습니다. 전달한 것이 맞다라고 했거든요. 네. 일단 그 기존 제안의 연장성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한데 호르무즈 협을 먼저 개방을 하자 이게 이란 주장인 거죠 지금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0: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란은 핵 프로그램 농축에 대해서 일단은 중단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 비축분을 어디로 보낼 거냐. 미국은 안 된다는 거죠.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 보낸 거 가능한데 미국은 또 안 된다. 미국만 된다. 또는 IAEA 가 나라에 다른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일단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백악관도 이란도 어쨌든 신중한테 주저하면서 협상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악관 측에서도 최신 협상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긴 합니다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란 측에서도 파키스탄 통해서 중재안을 또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측이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가능하면 각자가 유리한 쪽으로 그걸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힘이 이렇게 팽팽하게 고무줄 당겨져 있는 상황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협상이 진행되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0: 네.
1: 그리고 양측이 협상 진행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도 다행스러운
0: 네.
1: 일인데
0: 네.
1: 아, 그런데 이게 해결될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해결될 거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0: 네.
1: 봉쇄와 이게 또 핵 프로그램 지속 여부, 핵 포기
0: 네.
1: 여부
0: 맞아요.
1: 이게 너무나 중대한 두 안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개
0: 네.
1: 중에 어떤 게 우선되느냐 이거 놓고도 사실은 가능성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0: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1: 네,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자고 요구한 거는
0: 네.
1: 야, 이 트럼프의 역 봉쇄가
0: 맞아요.
1: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0: 그렇죠. 그건 사실 이제 트럼프가 역봉쇄를 할 거를 생각을 못한 것이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란 측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야지 뭔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긴장감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양쪽 모두가 서로 머리끄댕이 꽉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같이 나.
1: 네.
0: 이제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바로 풀자라게 되는 건데 하, 근데 그건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뭐 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렛대가 호르무즈의 봉쇄이기 때문에 이란이 그걸 탁 놓고서는 바로 네. 말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1: 아니, 사실 그거 하란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좌도 네. 열어두고 뭐 그게 불법이고 말도 안 돼 나가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열어둔 상황이고 또 돈을 내고 나간 선박이 있단 말이죠.
1: 아니, 그러니까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양측이 어디서 접점을 찾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힘든 네. 문제인 건 맞습니다.
1: 아니 그렇잖아. 네. 양측이 다 이렇게 봉쇄하는 상황에서도 200여 척이 이미 빠져나갔다. 이게 통행료를 내고 간 건지 몰래 간 건지 GPS 끄고
0: 네,
1: 탈출을 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0: 네, 이제 그 다 종합하면 그도
1: 아 그런가요?
0: 네.
1: 하여튼 200척이나 빠져나갔다는 거 이거는
0: 네.
1: 그냥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탈출한 거예요?
0: 일단 그 외신들 주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GPS를 끄고 나간 선박들도 있고 이란 측에서는 어쨌든 자국에게 우호적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1: 네.
0: 인도라든지 이제 그런 나라 선박들은
1: 보내준 거예요?
0: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일정 부분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고 일본 선박도 최근에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1: 네.
0: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본 선박도 빠져나갔고
1: 네.
0: 그런 걸 보면은 이란 주장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협조적이면 충분히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역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 아, 그것도 보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0: 네,
1: 진짜.
0: 맞습니다. 네.
1: 오, 정말 우리가 허락하면 갈 수 있다.
0: 네,
1: 봐라.
0: 맞아요. 네,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1: 오.
0: 기대가 있지만 우리가 그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협조하면은 그런 일들은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1: 그것도 솔깃하게 들리네요.
0: 네,
1: 진짜.
0: 맞습니다.
1: 예, 통제권은 이란에게 있다.
0: 네.
1: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여전히 봉쇄가 돼 있고
0: 네.
1: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2차 협상 자리가 실제로 마련돼서 마주 앉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예.
0: 그 2차 협상을 파키스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1: 네.
0: 근데 그거 사실 미국 생각이었고요.
1: 그리고
0: 이제 갈리바프 의장 비롯해서 아라그치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라그치 장관도 파키스탄 가긴 갔지만 그게 협상하러 간 건 아니었고요. 뭐 오만.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렇게 방문하면서 원래 순방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나고 나서는 협상을 던져줬거든요.
1: 네.
0: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마주 앉을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 귀를 기울여주면 우리도 협상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0: 네.
1: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국이 다시 한번 공격을 재개할까요? 아니면
0: 네.
1: 이쯤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0: 일단 이제 외신들이 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치킨 게임이 맞다.

0: 서로 서로 이제 누가 먼저 이 두 대의 기차가 다가오는 가운데 누가 먼저 피할 거냐 네. 이걸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외신들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당분간은 양측 모두가 약간 고사 작전 그러니까 한쪽을 약간 힘들게 하는 거죠. 괴롭게 고사 작전하거나 또는 소규모 국지전을 반복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네. 것으로 보인다 얘기를 하면서 협상은 물론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양측 모두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란 전쟁 얘기했는데요. 굿모닝 월드인데 코너명이 네. 굿모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 경제 돋보기 코너로 돌아올 텐데 역시 이란 전쟁 얘기 준비돼 있습니다.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6: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 포털에서 신청하세요.
5: 내일 더 안전하게
6: 내일 더 행복하게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1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예.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오늘도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인사 생략하고 빠르게 본론으로 네. 들어가야 만든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네. 박사님께 안부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그 어떤 모 방송사 갔더니 네. 진행자가 네. 김대호 박사님 코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내용 너무 좋다. 네. 흥미진진하다라고 네. 그 방송 전문가 진행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참 다소 민망하고 쑥스러우면서도 네. 박사님께는 꼭 전달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이쁘게 평가해 주셔서

0: 앞서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1: 네.
0: 또 우리 손수 앵커님이 꼭꼭 그러니까 요목 요목 필요한 데를 꼭꼭 짚어서 이래 질문 또 예리하게 진단을 해 주시니까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박사님 말씀을 쭉 듣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도 저희 코너에서는 제가 중간에 뭐 끼어들어서라도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쭙고 그렇게 좀 뭔가 서로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진행을 좀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밤새 유가 변동이 네. 굉장히 좀 큰 폭이었잖아요.
0: 네.
1: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주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기름 얘기, 석유 얘기 해볼 텐데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이란 전쟁 끝으로 보면 이 이란의 핵 문제가 핵심인 것 같지만
1: 네.
0: 그러나 속으로는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사실 국제 유가, 이 원유, 석유 문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을 핵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거 아예 생각지도 못할도록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전략적, 군사적 목적은 이미 대부분 달성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기까지는 본인의 구상대로 거의 완벽하게 99.9%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
1: 네.
0: 그게 바로 호르무즈와 국제 유가고요.
1: 네.
0: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마두로 그냥 바로 체포해 오면서
1: 네.
0: 사실 베네수엘라 원유도 트럼프 미국이 완전히 지금 수중에 넣고 있거든요.
1: 7년 만에 직항 항공편도 열리고 관계가 네. 또 예, 네.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뜻대로 다 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다만 이 호르무즈에서 원유 문제 이게 트럼프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 야, 뒷덜미.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전쟁이 곧 해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봐도
1: 네.
0: 사실 제대로 분석이 불가능해요. 잘 나타나지도 않고
1: 네.
0: 또 밀실에서 계속해서 제3자를 통한 회의 정말 전전반측 계속 바뀌는데요. 국제 유가를 보면
1: 네.
0: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면 아 이것은 이제 협상이 잘 된다 끝난다.
1: 네.
0: 그런데 반대로 국제 유가가 오른다 이러면 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른다.
1: 예.
0: 이것은 또다시 전쟁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사실 바로메터가 국제 유가인데.
1: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 산유국의 입장 말고 전 세계 경제를 종합해서 보면
0: 예.
1: 유가가 오르면 예. 경제에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전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0: 그 나라별로 국가마다 예.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1: 뭐 산유국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하는 나라냐 완전 다르겠습니다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들은 뭐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를 얼마나 갖다 쓰느냐
1: 네.
0: 그 의존 비율에 따라서 국가별 충격도가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1: 네.
0: 우리는 지금 WTI 브렌트 유가만 얘기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갖다 쓰는 원유하고는 거의 거리가 없는
1: 네.
0: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하나의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또 국제 유가가 오름으로 인한 산유국들은 그야말로 요즘 이란 입장이라든지 산유국 주변에 있는 입장은 석유를 못 팔아서 그것이 안타깝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호재죠. 모든 경제 현상은요. 100% 일방적으로 좋고 일방적으로 나쁜 현상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가가 올랐을 때
1: 네.
0: 가장 큰 타격은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1: 네.
0: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은 국가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산유국이잖아요. 수출국이고요. 미국 경제는 오히려 잘 돼요. 다만
1: 예.
0: 미국의 국내 물가가 문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물가 국민들 민심
1: 예.
0: 요거 하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타격이 심한데 그중에 한국이 특히 심하다. 그중에 지금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1: 네.
0: 126달러까지 올랐어요. 자, 전쟁이 휴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배럴당 80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비교하면
1: 네.
0: 국제유가가 또 최근에

0: 트럼프의 60일 기한 지나도 트럼프 대통령 아 이거 헌법 위반이야 하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 막판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어떤 변동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아,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물론 이런 원자재 시장에 직접 가담하는 이제 우리 국민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뭐 ETN이라든지 ETF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도 많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좀 조언을 좀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내가 정유업자도 아니고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남의 일이다. 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모든 산업에 뭐 나프타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고요.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요즘 같은 시절에서는 주식보다도 유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증가폭이 높습니다. 또 사실 이 가격이 급변하면 우리 이런 증권 시장에 속담이 있습니다. 공포를 즐겨라. 위험을 즐겨라. 투자는 공포 속에서 일어나고 공포 속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의 변화를 잘 짚으면 여기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자 원유를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원유를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WTI라든지 브렌트 이런 선물을 네. 뉴욕 증시로 서학 개미들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면 직접 원유 선물을 살 수가 있어요.
1: 예.
0: 자, 그다음에 그 ETF라고 하는 또 ETN도 있고 네. 여기에 그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서 지수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이러면 기름 만지는 사람들 너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다.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제 현장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우리 옆에 와 있고 또 국제 유가의 변동폭이 네. 바로 뉴욕 증시를 좌지우지합니다.
1: 어허.
0: 그런 면에서 그냥 결코 좌시할 수 없는
1: 네.
0: 사실 요즘 같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단이 5분 단위로 국제 유가를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야, 사실 뭐 제가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가 관련된 요 시장을 보면은 아니 이게 사실상 도박장과 뭐가 다른 거냐. 아, 베팅을 해서 내 베팅이 맞으면 바로 돈 벌고 틀리면 바로 돈 잃고 이게 즉각적으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건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걸 뭐 투자 개념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나는 투자 아니야. 나는 이거 홀짝 사실상 바카라처럼 할 거야 라고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0: 자 지금요. 뉴욕 그 증권시장에서 또는 그 미국 경제학계에서 증권시장을 영어로 어떻게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느냐. 흔히 우리는 시큐리티 이러면 예. 증권이라고 하지만
1: 네.
0: 대부분 미국 언론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언론들을 보면 증권시장을 시큐리티라고 쓰지 않고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봅니다. 투기. 자, 금융은 투기예요. 금융은 투기가 나쁘냐 좋으냐 금융시장에 투기가 없으면 금융시장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배팅을 하고 돈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 자금이 생산 산업 현장으로 돌아서 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1: 네.
0: 또 누군가가 이 회사는 빠질 거야 라고 해서 하락에 배팅하기 때문에 오너들이 CEO들이 조심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자 이게 그 금융시장이 투기냐 투자냐 뭐 이런 뭐 논쟁 이것은 뭐 굉장히 오래된 긴 논쟁인데
1: 예.
0: 사실 뭐 몇 시간 안 주면 이건 하기가 어려운. 어쨌든
1: 알겠습니다.
0: 시장에서의 예. 변동은 배팅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배팅하는 사람 내린다고 배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네. 형성되고 그것이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네.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무튼 그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기 직전에 이제 실제 미 군이 미군 관계자가 정말 배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기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엄청 큰 소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견고할 것으로 생각했던 OPEC. 네. UAE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OPEC을 탈퇴했다. 자,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좀 전에 그 박사님도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거 전 세계 경제를 흔들 거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0: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1: 예, 오펙. 오펙이 뭐냐?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 들으면 국제 깡패 집단입니다.
0: 아, 아주 국제 깡패
1: 조직이에요.
0: 집단.
1: 나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0: 카르텔.
1: 경제는 서로가 선의를 갖고 착한 마음으로 수요 공급을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은 서로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776년에 나오는 그 국부론에도 시장을 강조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서로가 나쁜 짓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가 나쁜 짓이냐.
0: 네.
1: 자, 오펙이 뭐 저 그대로 단어를 직역하면 Organization for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0: 석유
1: 수출국 기구인데 수출국 기구가 왜 모입니까? 자, 시장은 각자가 수요 공급에서 자기 배팅 전망에 따라서 팔고 사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모여서 뭐 할까요? 딱 두 가지 합니다. 우리 가격을 조작하자.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는 팔지 말자.
0: 네.
1: 이거 시장 경제에 완전히 반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오펙이 힘이 없었다면 벌써 범죄 조직으로 철퇴를 맞았을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못하건 그런 면에서 국제 깡패 조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감산. 나라별로 이거 이상 생산하지 마. 자, 오펙이라는 조직이 1960년에 결성이 됐고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인데요.
0: 네.
1: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1973년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가 채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지금도요. 오펙이 없어지면
0: 네.
1: 이 석유 가격 뭐 한 3, 4달러밖에 안 돼요.
0: 오.
1: 석유 싼 겁니다.
0: 오.
1: 자, 지금 우리 중동에 가보세요.
0: 네.
1: 이 물보다도 석유가 더 싸요. 가격은 모두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0: 네.
1: 맑은 물보다도 이 석유가 더 흔해요.
0: 제가 중동 가가지고 모 축구선수와 함께 실제로 기름을 넣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 주유할 때랑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1: 그렇습니다.
0: 다릅니다.
1: 네. 네. 그런데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게 지금 배럴당 126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페크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담합해가 이거 이상으로 이거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조직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못 없애는 게 그 사람들 빼면 석유를 팔 곳이 없으니까.
0: 네.
1: 울며 겨자 먹기로 형님 형님 하면서 오펙에 질질질질 끌려왔던 거예요.
0: 그런데 최근에 또 오펙도 있고 오펙 플러스도 있고.
1: 그렇습니다.
0: 그건 오펙 플러스는 뭐 추가적으로 누가 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1: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조직이에요.
0: 아, 러시아.
1: 오펙이 자기들끼리 한참 힘을 행사했는데
0: 네.
1: 아, 이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석유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오펙의 힘이 좀 약해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한때 2000년대 초반에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배럴당 30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펙이
0: 네.
1: 야 우리 깡패 조직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0: 신입 회원 받았나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 북극곰 깡패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12나라를 다시 뭉쳐서
0: 네.
1: 오펙 플러스 러시아 해서 이 이름을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펙이라는 나라는 그 조직은 별 힘이 없고 오펙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0: 예.
1: 이 오펙이 카르텔이 되고 힘을 행사하려면 자기들끼리 똥통 뭉쳐야 돼요.
0: 그렇죠.
1: 깡패들끼리 형님 동생
0: 네.
1: 하면서 우리는
0: 맞아요.
1: 남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줘야 되는데
0: 네.
1: 아니 지난주에 엄청난 뉴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UAE가
0: 예.
1: 오펙에서 산유량 3위 좀 매장량으로는 2위 정도 되는 막강한 나라예요. 사우디하고 가장 가까웠던 나라
0: 네.
1: 혈맹. 그런데 UAE에서
0: 예.
1: 우리 이제 오펙 안 할래 하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것도요 사우디에서 오펙 국가들 그 석유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UAE가 안 갔거든요.
0: 예.
1: 그래서 UAE는 왜 안 갔나? 폭탄 맞아가지고 이란하고 싸워서 바쁜가? 이랬더만 그 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우리는 이제 탈퇴야. 그래서 사우디에서의 국제 석유 회담이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0: 야, 아니 그러면 이 UAE는 왜 탈퇴한 거냐? 그리고 그동안 뭔가 갈등이 있었거나 또는 준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한 거냐?
1: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0: 첫 번째, 이번 이란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은 나라가 어디냐?
1: 어디요?
0: 이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1: 어디요?
0: UAE가 가장 타격이 큽니다.
1: 야.
0: UAE란 나라, 호르무즈 해협을 가보시면요.
1: 예.
0: 그 호르무즈 해협 혹처럼 톡 튀어나온
1: 네.
0: 거기에 바로 UAE가 있는데 이란과의 거리가 몇 킬로 안 돼요. 드론, 미사일이 가장 쉽게 날아가는 곳이고 또 다른 나라는 그룹만 있는 다른 나라는 산업시설이 없어요. 빌딩도 없고 석유시설만 때리지 않으면 경제가 타격받을 게 없는데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 네.
0: 산업화, 금융화, 두바이 가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1: 아부다비도 뭐 엄청납니다. 진짜.
0: 그래서 거기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네. 경제적으로 가장 큰 겁니다.
1: 또 부자들도 많이 왔는데
0: 다
1: 도망가서 다른 데로 가고.
0: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1: 예.
0: 산유 시설이 많아요. 최근에 돈이 있으니까 정유 시설을 대폭 증산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을 판에서 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전쟁으로 많이 깨졌으니까 우리 석유 팔아서 다시 경제 재건해야 돼. 그런데 경제 재건하려고 석유 팔려고 하니까
1: 네.
0: 사우디가 야, 우리 오펙이잖아. 우리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자. 그런데 UAE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막 실현해야 돼.
1: 예.
0: 그러니까 전쟁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UAE는 석유를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펙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우디하고 UAE가 예멘 문제를 둘러싸고 홍해.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UAE가 오펙을 빠져나왔어요. 5월 1일 날.
1: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 안 해라고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아니 범죄 조직이라면 정말 나갈 때 손가락이라도 네. 자르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없습니까?
0: 큰 형님이 나가는데 누가 누구를 자르겠습니까?
1: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0: 예, 그냥 오소리들이 나가면 혼내줄 수도 있겠지만
1: 예.
0: 주인이 나가는데 그래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1: 네.
0: 물론 나갔지만 아직도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으니까 UAE가 함부로 많이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1: 네.
0: 협상이 타결되잖아요.
1: 네.
0: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펙이 가격을 정하지 못한다.
1: 그러면
0: UAE가 우리 마음대로 증산,
1: 네.
0: 우리 경제 재건해야 됐으니까 석유 팔래. 그런데 이게 UAE 하나만으로 문제로 끝나면 아무 예. 문제가 아닌데
1: 예.
0: 옆에서 이라크나 이란도 우리도 UAE가 안 지키는데 우리라고 지킬 필요 있어?
1: 둑이 무너진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0: 전체가 다 무너지면 국제유가가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겁니다.
1: 아니 그러면 UAE가 그래도 그동안 오펙에 가입해 있었다는 얘기는 그게 더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다 통제하고 감산하는 게 산유량을 조절하는 게 우리도 이익이야라고 판단해서 가입하고 유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사우디와 UAE 간의 경제 전략을 두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UAE는 이미 산유국만이 아니에요. 산유국 플러스 경제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우디가 그 모델을 그대로 해서 비전 2030에서 UAE 모델로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안 주고 지금 석유 오래 갖고 있는 거 별 의미 없어. 단기간 10년 내에 다 팔아버릴게. 이런 전략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세계 석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굉장히
1: 네.
0: 중요한 게 석유 시장의 각자 도생. 자, 각자가 따로 팔게 되면 외교 네트워크가 없으면 석유 못 사오는 문제도 생겨요.
1: 네.
0: 그러니까 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1: 네.
0: 이런 오펙 탈퇴가 결코 걷는 편의 어떤 불이 아니다.
1: 네.
0: 장점과 단점, 유가가 대폭 하락할 수도 있지만 공급
1: 네.
0: 물류망이 다시 재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좀 예의주시하게 전 국민이 네. 같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UAE의 오펙 탈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 석유와 세계 경제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박사님의 말씀을 매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네, 국제 뉴스와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살펴봤는데요. 예, 정치 코너입니다. 3부 삼색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1: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아빠, 무슨 일이야?
3: 약을 먹었는데 열도 나고 두드러기가 심해져서 입원했어.
2: 의약품 부작용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143330
4: 여섯 자리 상담번호 143330.
3: 무슨 번호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약을 처방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준대. 소송도 필요 없고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
3: 번호가 뭐라고?
2: 143330
4: 여섯 자리 상담번호 143330.
1: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5: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관리할까요?
6: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용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0: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2: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4: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세 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자,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레노.
10: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9: 레노.
11: 네, CBS 주말 뉴스쇼 3부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1: 네, 아 저희가 라디오 방송 후에도 좀 유튜브로 조금 더 못다한 이야기 또는 좀 더 솔직한 이야기 가감 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출연진 세 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출연료 추가라든지 기타 또 시청자 청취자 분들의 호응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잘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12: 네.
11: 자, 오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대진표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에서 삿바 싸움 치열하고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선거보다 더 중요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자, 뭐 정치에 선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변이었으면 민주당이 발의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데, 그 내용 중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그런 사건들, 혐의가 있었던 그런 혐의를 받은 사건들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이 수사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런 내용 있다, 알고 있다 라고 한 거를 봐가지고는 아마도 그게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우선 그 민주당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야당 얘기부터 먼저 좀 듣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김정혁 전 최고위원 요거 예,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0: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슬프더라고요.
1: 아, 슬프다.
0: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지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 다수를 통해서 특검이라는 그 임명의 형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역사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저러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독재국가로 가려는 지금 전 단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입법부가 자기들이 자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수당이 된 다음에 입법부가 거기다 특검을 임명해서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서 자기가 지은 죄 재판받고 있던 것들을 다 취소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냅니까? 그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답답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 뭐 하고 있어요?
0: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 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그 정신 나간 윤 어게인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 국민 앞에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어제죠? 어제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다 발표했는데 이거 역시 윤어게인 공천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 상황.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난은 더 커질 수 있다. 양쪽 지도부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들고 이기삼 총장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저도요. 이거는 거의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할 정도의 엄청난 역대급 악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조작된 기소라는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인 혹은 정상적인 경로라면 재판을 재개하거나 수사를 재개해서 정말 공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이지 정치로 본인의 사건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쓰고 제출했다고 하지만 아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만들기 특검법이라고 읽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권력 분립의 나라에서 행정권이 형사 사법 사건의 존속을 결정하는 선례는 저는 어떤 나라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형사 사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아니라 민주 진영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다는 원칙에도 전 저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대 로마법부터 근대 사법체계까지 이어져 왔던 대원칙 누구나 자신의 사건이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대원칙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사법체계의 어떤 근간을 박살내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뭐 민주당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다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통렬한 지적을 이기삼 총장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좀 작은 정당에게 뭐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저도 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그럼 개혁신당 의원들이라도 먼저 사퇴하면 안 됩니까?
2: 저희 작은 정당 세석 뭐 교섭단체도 아닌데 저희한테 사퇴하라고
1: 네, 아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따라오지 않겠냐.
2: 어쨌든 뭐 그게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보수 진영의 야당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목소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뜻은 전 동의를 하고요. 그게 의원직 사퇴이든 간에 아니면 뭐 어떠한 법을 발의해서 견제하든 간에 행동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자, 민주당 몸 닦고 있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3: 윤석열 사단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이재명을 뭐 정확하게 수사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잡아넣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들의 이 난행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작 기소하고 조작

0: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불법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녹취록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박상용 거래 없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녹취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올감해가지고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검찰의 어떤 이 재판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검찰의 기행은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죠? 검찰의 기행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드러났습니다만 전 수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 전화번호 9천 개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또 무죄까지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에 있었던 그런 불법들은 재판으로 하자 재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 검찰의 모든 잘못들은 다 덮어주자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대체 검찰이 본인들의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 시민들을 괴롭혔고 정치인들을 표적화해서 괴롭히는지 이 부분이 수사로 전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일정 부분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측면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데 그러면 수사까지만 하고 네. 당시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게 만든 그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주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인 행위가 자체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재판은 받게 하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 아니, 그걸 취소하더라도 네. 기존 검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아니 지금 이동하 최고
0: 아니 보세요. 기존 검사는 기존 검사는 그러니까 보세요. 기존 검사는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약에 처벌받아요. 만약에 이 잘못된 뭐 예를 들면 강백신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천하동인 6호는 또 기소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쨌든 법률로 만약에 드러나게 돼서 잘못이 드러났어. 그런데도 기소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 주장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3: 야, 저는 이동학 최고는 그래도 이성적인 그 민주당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민주당의 양심이긴 해요.
3: 아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우리 당내에서도 비상계엄 터졌을 때 야, 대통령의 뜻을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서 하면 이거 해제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이재명이 주범되는 증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 앞뒤는 다 빼세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화영 변호인 측이 이왕이 좀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주범으로 돼 있는데 너를 어떻게 풀어줘? 너는 지금 이재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이 만약에 주범이고 네가 종범이면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줘? 라고 얘기한 대목에서 그 대목만 끄집어내서 마치 이걸로 이재명을 무슨 주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너 풀어주겠다고 거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런 게 한두 가지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증인이 누굽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이에요. 자, 저 이용남한테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현장에 가서 호텔 뒤편에서 만나서 제가 모시고 가서 70만 불 줬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다음에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김성태? 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먹고 그러면 조작을 합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 곁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녹취록 일부에서 그것도 굉장히 발췌된 것들만 끄집어내서 그걸로 해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0: 아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조작이 일어났다고 보고 지금 야당들이 볼 때는 조작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그 전제를 지금 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서로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수사를 통해서 특검에서 불법 행위들을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래도
3: 아니 지금 저는 국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0: 아니죠. 보면 수사를 결국 할 거 아닙니까?
3: 들어보세요. 법원에서 이 재판은 몇 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었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양쪽의 증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또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특검은 반대쪽의 증인들은 채택도 안 했어요. 왜?

0: 한동훈 증인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설주한 변호사 왜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루어졌던 재판 중에서 그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혹은 하루 정도에 입맛에 맞는 증인들의 얘기만을 듣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걸로 해서 이게 조작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소 귀에 경을 읽듯이 그 민주당 귀에 논리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거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조특위에서 대북송금의 실체나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윤석열 검찰들이 조작했다 안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 그리고 진실로 접근을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결과를 정해놓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 검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조작된 기소를 했겠지라는 그 결론을 정해놓고 국조특위를 시작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반박 다 할 수 있어요. 연어술 파티 교도관들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성태 회장 술을 안 먹었대요. 5월 17일에 먹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 술을 산 검사조차도 직접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본인이 마시려고 했다가도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우리 김종혁 측 얘기했지만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 씨에게 돈을 방영철 회장이 줬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남욱 씨는 지금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데 남욱과 그 백광현 씨가 녹취한 그 공개한 녹취 상황에서 보면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정확하게 진술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실체적 진실과 증거들을 보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유리한 것만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작된 기소를 하더라도 이거를 민주당 진영의 일방적인 입법에 의해서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엄청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건데 계속해서 그냥 믿는 대로만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2: 지금 야당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예, 이동환 최영철 의원 충분하게 그러니까
3: 정확하게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리오남 씨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제출이 됐잖아요. 국정원 자료가 그날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제3의 어떤 기관 에 의해서 팩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저는 오케이 이것도 저희 주장이라고 칩시다. 재판을 통해서 이것도 좀 사실관계 확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 말씀 듣고요.
3: 또 하나는 남욱 관련돼서 이거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뭐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인데 보세요. 이 사람 구치감 2박 3일 동안 이 해놓고 이것도 불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진술이 도대체 왜 바뀌었냐?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 진술이 또 바뀌니까 이재명한테 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금 진술이 또 바뀐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그런 재판이군 수사건 간에 남욱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절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오염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저 구글 타임라인 그거 안 받아들여진다면서요. 근데 방용철 씨가 이화영 만난 구글 타임라인은 근거로 또 사용을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기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는 구글 타임라인 또 인정도 안 한다고 하고.
4: 조작했으니까
3: 도대체
4: 그건.
3: 그러니까 그거 조작도 일방적인 아니, 주장인데.
0: 아니, 어지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4: 환장하겠다.
0: 어지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핵심적인 거. 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3: 리오남 씨가 거자리에 그러니까 없었다는데.
0: 돈이 지금 얘기하시는. 네. 국정원이라는 것은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주장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은
3: 아니요. 자료로 체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0: 이종석 국정원장은요. 그 이화영 씨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말을 국정원이 그때 이혼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방용철은 제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3: 아니 근데
0: 데리고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화영의 증인으로 나서서 이화영을 변호했던 사람이 국정원이 된 다음에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이 됐던 사람들이 줄줄이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특조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을 위해서 그때 검사들과 증인들을 지금 닥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객관성을 믿어요?
3: 아니 근데 이런
0: 걸 어떻게 믿습니까?
3: 저희가 예컨대
4: 자, 잠시만요.
2: 한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4: 제가 한 번 좀 할게요. 조금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가 천화동인 6호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천화동인 기소 자체를 안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대장동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특검법이 발의된 거

0: 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지금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아니, 있는 겁니다.
1: 제가 말 틀어서 안 끝났어요. 안,
0: 안 끝났어요. 네. 아니 천화동인 6호를 기소 안 했으니까 정치 검찰이에요. 그 천화동인 전부 다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장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대장동을 수십 번이나 결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이죠. 그럼 왜 이걸 공소 취소를 하냐라는 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주장만 있는 거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화영 재판에서 국정원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자료까지 냈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 아태교류협회 그 행사였었어요. 그 식순 팜플렛 같은 식순이었습니다. 거기에 리오남이 없으니까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리오남 씨는 브로커이고 여러 가지 간첩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공식 식순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재판부에서 배척했었던 증거이자 주장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거 뭔가 정치적 주장이 공방인 것처럼 비화해가지고 이거 조작됐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대단히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나쁜 선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재판을 열거나 수사를 열거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었을 때 그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일이지 아예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남욱과 김만배와 정영학 등이 취한 이익들도 정당하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 아니요. 이제 그들은 그들대로 다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뭐 리오남 씨 관련된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정도의 수준인 거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추가로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땐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0: 그 자료가 증거가
1: 아니 제3국에 있었다라고 하고 또 다시 아파가지고 수술했고 그걸 또 평양에 부름을 받고 다시 평양 들어가고 이 자료가 객관적인 팩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0: 예, 이번에
1: 그 전에는 그런 자료는 제출된 바 없었다라고 분명히 확인해 줬잖아요.
2: 그러면 그 이전에 국정원의 네. 자료는 다 거짓이고
1: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료가
2: 국정원이
1: 거죠.
2: 제출한 자료는 다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1: 방용철 씨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리오남인지 최호남인지 박호남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3: 그래서. 제가 지금
2: 근데 네. 사진까지 다 찍는 네. 리오남을 모른다고요?
3: 근데 지금 네. 사실관계를 여기서 저희가 네, 판단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 법안에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1: 그러니까 천화동인 6호 조호영 씨 이 사람 부산 저축은행 브로커 아닙니까? 근데 저축은행 그 회장과 특수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수사 안 한 건 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재창이 형을 또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실수라고 이 뭐 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땐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이렇게 의도적인 실수를 했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0: 이거를 반박을 안 하면 네. 이렇게 진실이 되버리니까 속기사 네. 그거는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재창이 형이든 윗 어르신이든 속기사한테 공증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자 보세요.
1: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들어보세요. 얘기하잖아요.
0: 재판장이 재판장 안에서 그 원문의 녹취록이 틀어졌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돼가지고 배척된 아니,
1: 근데,
0: 거예요 그 속기록을.
1: 근데 왜 검찰은
2: 이런
1: 그거를
2: 백날을 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커다란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엽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은요 이 지엽적인 것들의 하나 하나 하나를 그 문제 삼으면서.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야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가짜야.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짜야. 이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커고 몇 년 동안 진행된 거라서 관련자들도 너무 많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너무나 많아. 네. 본질은 그거예요. 북한에 돈이 갔냐 안 갔냐. 그리고 그 돈을 왜 갔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무슨 곁가지들을 제시하면서 그 본질은 계속 피해가요. 궁금한 게 분명한 건 그래 연어술 파티 그건 무슨 술을 갖다가 얼마나 먹여서 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증거를 권력이 바뀐 다음에 1년이 넘었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네.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돈이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곁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의심스럽지 않아?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작이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네. 국민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3: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마지막 발언 누가 하냐? 네, 네, 이걸 두고 또 네.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정말 그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나갈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냐라는 네. 생각도 들면서 2대1로 지금 네. 야당이 맹공을 펼쳤으니까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충분하게 마지막 발언하고 넘어가죠.
1: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0: 예, 느닷없이 그쪽으로 이제 불똥이 다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이 처음부터 그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껴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고, 심지어 지금 이 참고인 조사하면서도 그 참고인 조사하면서 나중에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전화번호까지 싹다 뒤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압박수사, 회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법성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 그 의도가 확인되고 팩트로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이 기소가 애초에 그럼 오염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충분히 특검에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지를 그 법안에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사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이거를 또 취소하면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 문제가 또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수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드러나는 여하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첫 주제부터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선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권력자분도
1: 네네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개하겠습니다. 네. 이거 워낙에 조금 전에 토론도 치열했기 때문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세 분이 연장전을 또 하셨어요. 네. 연장전 내용 전체가 다 공개되진
4: 제발 민주당
1: 않아서.
4: 의원들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 3부의 이제 2막은 공수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런 그 논란들 사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야당이 질의멸렬하다 보니, 죄송해요. 저희 가치평가가 들어 죄송합니다. 질의멸렬하다 보니 민주당이 좀더 힘을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자,
0: 아니,
1: 그래서
0: 저희 입장에서야 뭐 응원을 할 수도 있죠.
1: 네. 네. 자, 본격적인 선거 얘기인데, 뭐 전국 전체 선거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남은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뭐 지방선거보다도 일단은 재보궐선거가 좀더 치열하게 판이 좀 요동치는 것 같거든요. 선거 구도도 재미있고 두 곳만 좀 짚어보죠. 네, 부산하고 평택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산보다도 평택을 먼저 좀 짚어보고, 네, 마지막에 좀 부산을 볼까 싶은데요. 자, 평택을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이제 여기는 근래 보기 드문 와 전원 출마, 네, 전 진영의 격돌. 거의 배틀로얄 같은 그런 전장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전 의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김영남 전 의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나왔고, 진보당의 김재현 전 의원, 여기에 더해서 자유와 혁신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쟁쟁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김영남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계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야당 다 몸담았네요.
3: 여기를 이
0: 모든 당에
3: 가셨어요.
1: 예, 그렇네요.
5: 김용남 후보는요, 친박이었다가 친윤이었다가
1: 네.
5: 친준이었다가 지금
1: 친 뭐예요?
5: 이준석 대표예요. 지금은 친명이에요. 그분 정말
1: 예, 사무총장님
5: 천생도
1: 먼저
5: 그렇고, 예,
1: 하시죠.
5: 뭐 카멜레온처럼 정치적 입장을 확확 바꾸는 분이라서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평택을 누구를 공천할지 되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약체 후보를 내면은 이거 지역구 조국 혁신 신당에 내어주는 건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너무 강한 후보를 내버리면 야 이것도 당내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는 당원 내지는 의원들한테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을 텐데, 묘수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후보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게 김영남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친명이지만 김영남 후보의 정치적 입장은 언제든지 확확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명 내지는 친청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와 공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이제 개혁신당은 많이 이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김영남 의원이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 전체를 흔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대선처럼 도움이 되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왜 공천을 했을까

0: 아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처음에 선거의 구도 정리를 위해서 처음에 정청래 대표께서 원래는 합당을 하자 전격적인 선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분란과 분열의 양상이 막 이제 불거졌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공당으로서는 뭐 연대 정치, 연합 정치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일단 그것이 틀어진 상황에서는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조국 이 대표를 맞이해서 과연 뭐 야당이야 저희 민주당이 뭐 이게 서로 면이 뭐 이렇게 아웃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조국 대표의 경우는 같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만든 어찌 보면 동료적 관계라고도 넓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면을 상하지 않고 그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최적의 사람을 좀 찾아낸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뭐 뉴 이재명 논란도 있었지만 기존에 뭐 올드 이재명, 뉴 이재명 이런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민주당의 당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확장적인 대표적 인물로 김용남 의원이 좀 제격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공천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나타날 만한 분열 요소와 분란 요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거죠.
1: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0: 단일화가
1: 불가?
0: 예, 제가 볼 땐 지금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직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밀리는 지금 조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1: 그런데 또 예. 유기동 전 의원이 강력하거든요.
2: 그렇죠.
1: 이 판세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게 다 나왔잖아요 지금.
1: 네.
2: 그 국민의힘, 민주당, 그 진보당, 심지어 진보당, 조국신당, 그다음 황교안당까지. 어떻게 개혁신당은 어떻게
3: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왜냐
3: 내려고요.
2: 소문은 막 나왔잖아요. 네, 그 김철근 씨가 네, 나간다 어쩐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3: 어저께 이제 김철근 총장은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어서 네. 하남으로 평택으로 어떻게 누구를 이제 뭐 출마시킬지에 대한 당내의 어떤 검토는 있습니다.
2: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진짜로 개혁신당에서 나가면 여기는 진짜로
3: 육자부도 육자부도
2: 네. 모든 분들이 나가
0: 네. 무소속 미니 대선이네요.
2: 무소속은 나가나?
1: 오, 야.
2: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긴 총장님한테 여쭤봤고 여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유희동 의원은 또 삼선 의원이잖아요.
1: 네.
2: 삼선 의원이고 이 지역이 고향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 여기가 오랫동안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왔다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진짜 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기서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고 또 조국당의 조국 대표가 여기서 만약에 잘 못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잖아요.
1: 예.
2: 예를 들면 그냥 후보가 아니라 이 당은 당 대표이자 그 당 상징이기 때문에 조국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조국당도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생 결단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김용남 의원이 뭐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뭐 단일화를 하자고 만약에 단일화를 조국당에게 넘겨준다면 민주당 그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희동 의원이나 황교안 두 분도 하나는 부정선거론자고 다른 한쪽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기 때문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쭉 갈 것 같다.
3: 네. 저도 이제 진보 진영은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은 게 김용남 의원은 조국 저격수이기도 했고 어쨌든 사모펀드의 최초 의혹 제기자였었어요.
1: 뭐 법적으로는 예, 인정 안 됐습니다만.
3: 네, 물론 근데 이 조국 대표 본인은 아니지만 배우자 내지는 오촌 조카는 인정이 일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조국 저격수가 조국 대표의 단일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그림은 김용남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도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일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국 대표는 지금 일개의 조국혁신당의 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 대표예요. 이분이 만약에 김용남 의원 내지는 다른 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드랍하게 해버리면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나갔었던 다른 단체장 내지는 보궐 그리고 기초광역 의원들의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건 12만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지금 후보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희동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팽성읍이라고 하는 곳이 어르신들도 많고 워낙 그 유희동 의원이 연고가 있는 곳인데 거기 어르신들은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경향성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자구도에서는 연고도 있고 거기서 삼선을 했었던 유희동 의원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단일화가 만약에 되려고 하는

0: 조건이 나오려면 유희동 의원이 1등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위기감이 여권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분열, 분란 뭐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후보자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여권의 어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평택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서부 경찰서를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평택 시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경찰서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냐.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거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점들을 지금 부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부터 지금 치고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지금 뭐 이 여당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실제로 평택 시민들도 거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 출신임을 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은 유권자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께서도 충분히 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개혁신당도 이제 후보 내세워서 다 한번 붙는 네. 그런 또 선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자 이렇게 관심 지역구 중에서 평택을 살펴봤고 자 이제 어찌 보면 더 뜨거운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아,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보다 여기가 더 관심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2: 국감.
1: 왜냐면 예.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고 또 최근 나오는 어떤 조사들을 보면 또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좀 각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거 역시 이긴 삼성시장의 이 지역구를 바라보는 시각 먼저 좀 보고 갈까요?
2: 일단은 아직 3자 구도가 안 잡혔고 국민의힘에서 이영풍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좀 경선을 한다는데 이게 네. 빨리 결정이 돼야 3자 구도가 굳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박민식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후보의 아마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자 구도로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다뤄지는 이슈 내지는 공방이 정책적 공방이 아니라 부산 북갑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라는 생산적 논의가 아니라 하정우 수석의 손터기 논란이 지금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구도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하정우 수석의 손터기 논란 그리고 그 논란을 대하는 하정우 수석의 태도를 보면은 이게 결코 이게 모르겠다 이거. 정치인은 사실 그 논란을 어떻게 대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손터기 그 논란이 있고 나서 하정우 수석과 캠프가 얘기했었던 그 변명은 뭐 1000번 이상 악수를 해가지고 손이 저려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실제로 저려서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2: 누가 하정우 수석을 따라가면서 그 라이브를 했었던 영상을 다 분석해가지고 손털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악수를 몇 번 했는지 다 세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1: 그걸 누가 그런 거 합니까?
2: 그러니까요. 사진까지 다 캡처해가지고 한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218번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1: 또 많이 하긴 한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니죠.
1: 아닌가요?
2: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1000번 이상 악수하다 보니까 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200번 정도의 악수가 있었던 거고 거짓말로 변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기가 묻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악수하는 게 불편할까 봐 닦았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그 상인분들이 뭔가 손에 뭔가 묻었을까 봐 제가 불편해서라든지 뭐 이런 변명이 이런 해명이 아니라 뭔가 1000번 이상 손이 저렸으니까 그 손이 저려서 그랬다라는 것은 이건 되게 민주당한테 악재인 것 같고
1: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세요. 판세의 영향이 있다?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판세의 영향은 없는데 예. 자꾸 이런 식의 해명 반박 그리고 뭐 잘못된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분명히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지금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낮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도 전국적 인지도도 없지만 지금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좀 어렵겠구나. 단일화의 조건이 사실 지지율 차이가 월등히 나거나 아니면 각 후보의 진영이 좀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좋다라면 단일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또 지지율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일화 끝까지 안 될 거거든요.
1: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2등, 3등이 있다. 1등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 2, 3등 차이의 어떤 차이가 뭐 크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단일화의 동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3: 근데 이영풍 그다음에 박민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당 지도부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물어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둘 다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해요.
1: 각서 뭐, 쓰겠다.
3: 뭐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아까 우리

요 전에 토론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공소시효 특검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헌정질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의 진입을 막아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 잘못들이 덮어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당권도 우리가 잡아서 그냥 계속 이대로 가겠다.

0: 근데 하정우 수석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첫 번째 구포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의 이미지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떻게 재난급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 쟤는 굉장히 엘리트고 안방에만 있었던 친구고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가서 이 저 뭐 아니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처음에는 손 털길래 아이 그거 저기 손에 뭐 묻었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털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른 여러 사람하고 막 악수할 때마다 손을 터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결벽증이 있나?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치인이지만 악수 많이 해야 되지만 뭐 아, 이러면 안 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잘 악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거 뭐 문도 잘 안 만지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1: 문도 안 열어요?
0: 그런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 계세요.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1: 네, 나중에 해주세요.
0: 예, 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분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왜? 기자들하고 할 때는 넙죽넙죽 장만 악수하더라고요.
1: 아.
0: 그럼 왜 기자들하고 할 때는 깨끗한 기자실에서 악수할 때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도 숙이고 넙죽넙죽 그 악수를 했으면서
1: 예.
0: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악수할 때는 악수하는 사람마다 손을 털고 그다음에 그 상인은 고개를 90도로 숙이는데 자기는 고개 딱 들고 왔고 무슨 시찰 나온 사람처럼 군대에서 그렇게 악수를 하고 그 이미지가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석에게는 매우 안 좋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뭐 굉장히 뭐 그 양복 정장 차려입고 뭐 고급 넥타이 메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것도 좀 누가 옆에서 조언을 저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하정우석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아마 하정우 수석은 지금 그 지지도가 최고일 가능성이 있다. 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열심히 버블을 만들어줘서 호기심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는데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세 분이 이제 그 정식 출범을 하고 선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죠. 과연 누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하정우 한쪽은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을 했고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적으로 지지를 받는 박민식. 양쪽에 이재명과 윤호개인 세력들의 중간에 껴갖고 이 양쪽 모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거 한동훈 대표로서는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건 이상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 그리고 극복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양쪽을 다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2: 네.
1: 오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네, 야당 두 분의 여러 가지 맹렬한 공격을 홀로 지금 다 견디고 있는데
2: 네.
1: 지금 댓글에도 아니 왜 그 이거 여당 한 명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2대1로 하면서 더 예, 존재감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드는데 예. 충분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3: 아니 하정우 수석은 처음 정치권에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에 있다가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했죠. 그리고 흔히 정치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태도가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볼 땐 요건 쓴 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요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차후 더 강한 하정우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악수 이런 것도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모든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뭐 털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몇 명 정도 이제 그렇게 했고 본인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비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무의식적인 사안으로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정우 수석. 그리고 부산의 미래, 그다음 북구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텐데 반면에 지금 보수 후보들은 한동훈 전 후보는 제가 볼 때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영풍 씨 굳이 지지율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경선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
1: 왜 그런
3: 그렇다고
1: 거예요?
3: 해서 막 비등비등하게 나와가지고 한쪽이 파열음이 나면 이게 원팀이 힘들어지니까 뭐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정도의 수치도 나오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붙였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1: 왜 그런 거예요?
3: 이분은 그거 아스팔트 이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잖아요.
1: 네.
3: 경선을 붙임으로 인해서 원팀을 네. 오히려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영풍 씨가 제가 예측하기로는 질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박민식 전 장관 지지 선언을 할 거예요. 오.

0: 그리고 박민식 장관은 네.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만 계속 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 주는 건 이영풍 이 분이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정말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굉장히 많이 괴롭힐 거예요.
1: 기자 출신이죠?
0: 그렇죠. 예, 네. 네. 이 KBS에서 정평이 네. 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격을 이제 네. 뭐 공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귀찮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공세가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쪽에도 껴 있고 저쪽에도 껴 있는데 이 바로 이영풍 씨의 공략을 좀 네.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발이 묶여가지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점들이 있는 거죠.
2: 분석이 맞아요. 네. 네. 근데 왜냐면 이영풍 씨는 전 잘 알고 그리고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유튜버 협회 회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 전한길 그다음에 고성국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에 회장을 했고 그래서 고성국 씨가 네. 이영풍으로 단일화하자라는 주장도 했던 거고.
1: 전자유총인가요?
2: 네. 그리고 이분이
1: 대자유총. 아 대자유총. 예. 네.
2: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분명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것도 또 뭐 그 분석도 맞아요. 그렇게 갈 거로 예상이 되고 뭐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좀 또 그건 좀 아닌 것이고 제가 보기에 북구 갑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자는 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와서 나오겠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저런 짓 하노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악수하는데 트라우마 생길 거예요. 악수하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다른 뭐 저 악의적인 뭐 그런 사람 비판적인 사람이 본인하고 악수하고 가면서 이렇게 손 탁탁 네. 털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
1: 저희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개혁신당으로 후보 안 나옵니까? 부산 국갑?
3: 국갑은 아직 없는데요. 네. 그 나오시겠다는 분은 있고 아직 공천된 분은 없는데 예. 이 부분도 사실 예. 평택이나 하남이나 똑같이 예. 검토하고 있고 하정우 수석의 효과가 하나 있기는 해요.
1: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3: 이후에 네. 한동훈 대표 SNS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 SNS 보면 더 인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아주 온 곳이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뭐 하정우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아 이렇게 하정우 화이팅이네요.
1: 네. 아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네 재보궐선거구 중에서 두 곳, 네 평택과 부산으로 가서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사실 본 게임은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세 분 모셔가지고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에이핀코.
1: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오, 제가 진행한 지 이제 1년째 된 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방송 중에 출연자의 어떤 그 사담, 뭐 잡담 이런 것들이 좀 흘러들어가면 방송 사고로 평가됐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더 생동감이 느껴진다, 현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있어서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출연자분들의 어떤 공방도 더 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정말 코앞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날씨 예보돼 있고요.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면서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른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수.

0: 진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당신의 재능을 잘 관리하라. 시간을 지켜라. 내면의 삶을 살찌워라. 지나친 소음은 피하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귀에 담아라. 가능한 한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걸어라. 전화기는 꺼두어라. 규칙적으로 일하라. 책 속 이야기, 글을 쓴다는 것에 나오는 제인 캐논의 이야기입니다.
2: 날씨와 생활입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옇고 답답하기까지 한데요. 이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지속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은 종일, 충청과 전북권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6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24도, 춘천 광주 23도, 서울 22도의 분포로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 불시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주일인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남쪽으로 갈수록 비양이 많겠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아.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